0: 왕갈!
1: 아하!
0: 오,
1: 훈이 삼가나 왕갈!
0: 예, 존이 버스코니 왕갈이 잔디 차가니, 둘이 세임 바브레.
1: 예, 삼오!
0: 권에 구반투 왕갈? 이 자스만의 지프로? 오코라 고드프레? 라비아 M. 와요, 자키, 자리아 자키?
1: akagamba katia
0: wanuwa kaimba akagamba na kwa mula pretty bank bandi kakujiri ya sekuma mwagaranyo hiyo ni boss kwenye wampereza kume
1: nkari wakana ngore kubata kubia pe